중에서 제일 날카롭고 사나워 보이는 신발일 거야.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내지. 지금 어디 보지? 그런 장미.